0: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층이나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시점이 됐고
1: In particular, there is acute worker shortage in the 3D industries. The D's standing for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These are jobs that keep the country running, but come with little job security, unsafe conditions, and a low wage.
2: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외국인 들어가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워서.
1: The strategy of attract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mainly from developing countries, began about 30 years ago. By then, South Korea had become more prosperous and educated.
0: 그래서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과 청소년들이 가야 되는 인력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초고가 돼서 이제 부랴부랴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산업연수생 제도였고 산업연수생 제도로 사실상 노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연수생으로 고용하니까 연수생들한테는 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안 한 거예요. 한국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하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1: Under the EPS scheme, Korea sign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directly with sending governments, selecting workers from 16 countries through government-administered tests. Successful candidates were registered to work with one company for up to 4 years and 10 months.
0: 지방에서 노동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다섯 개 직종에서 고용 허가제에 의한 비숙련공이 거의 80% 이상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인력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3: 처음에는 여기 나 생각하고 한국가 많이 발전됐냐고 그거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여기 이거 이쪽으로 나올 때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게 그 산도 있고 땅도 있고 같이 똑같은 거 생각했는데 저는 네팔에서 오신 머글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42살이에요. 나는 조금 9년 넘었어요. 우리 공장은 여기 재활용.
1: With South Korea's mandatory household recycling system, truckloads of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is factory each day. Here it is processed and sold back into the supply chain for a profit. Much of it is done manually. It is back-breaking work, an example of a 3D job.
3: 그거 이제 정리하고 이거 버리는 거 버리고 이게 비닐 속에 이거 BE 분량으로 그거 맞아요 이거.
1: 6 days a week, Mugal works from 8 in the morning till 5 in the evening.
3: 처음에는 저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 거기 job 없으니까 자절도 알 수 못하니까 그다음에 여기 고행 허가제로 시험 봐면 보고 갈 수 있다고 나오니까.
1: 15 of the plant's 40 workers are foreign nationals. The rest are local South Koreans.
3: 왜냐면 저기 다 아저씨들이 있으니요. 50 넘어 있는 거, 50세 넘어 있는 거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나올 때 좀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반말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1: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wary of migrants. In the 2010 to 2014 World Value Survey, about 44% of South Koreans said they would not want immigrants or foreign workers as neighbors. But by 2017 to 2020, that figure had fallen to 22%.
0: 우리가 생각할 때 일시적인 순환형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해

0: 저도 생소한 되게 신인 아이돌 그룹부터 되게 다양한 레인지의 범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Tucked into a basement in Hongdae, one of Seoul's most frenetic neighborhoods, Real K-pop Dance Studio offers something videos on the internet cannot. An hour and a half with the people who actually do this for a living.
2: The voice.
3: The voice?
2: Oh. You're the boy next door?
4: Mm-hmm.
2: Uh-huh. I'm the backup dancer for boy next door.
0: 제 본 고장인 곳에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무언가를 해야 더 가능 외국 자기가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어쨌든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2: Today we're gonna learn 2.0 from BTS.
1: Here, professionals who performed with K-pop stars teach trending moves to anyone who walks through the door. No experience required. No Korean fluency necessary.
5: 외국인들만을 위한 K-pop 댄스 클래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데리고 저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큰 단체는 기본 몇십 명씩 들어오기도 하고.
1: Critics often cite K-pop group BTS as the group that carried K-pop from a regional phenomenon to a global one. From as early as 2013, they bypassed traditional media entirely, building their audience directly through YouTube, fan-translated content, and constant digital communication.
6: 한류도 여기서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류도 한류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한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1: Hallyu, or the Korean Wav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cultural brands on the planet. Almost a third of tourists have said Hallyu content was the primary reason they came.
5: 이유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기억하게 된 시점이 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안다기보다는 현대적인 K-pop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1: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K-pop has topped the list of global associations with Korea for 7 consecutive years.
6: 한국 문화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는 데는 잘 만든 지점과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던진 지점들.
1: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other big draws are food, fashion and beauty.
6: K-콘텐츠에서 K-컬처로 바뀌어나가는 그 어떤 변곡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컬처로 들어가면 이제 뭐 음식서부터 그 다음에 뭐 뷰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콘텐츠에만 있었던 거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접용까지 이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And among those drawn to visit the country, some have decided to stay.
7: Vos voix, elles vont trop bien ensemble.
1: Tonight, 24-year-old Meev Durand will perform at her first live concert in Seoul. She will be part of this year's I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8: Merci.
9: Merci.
8: Oui, je chante bien.
7: Bah, c'est les Coréens, la comédie musicale à la coréenne.
10: I did a musical theater for 3 years in Paris. And then after I did different musical in Paris, I even went on tour in Morocco.
11: Yes. Oh, she told me first you and then me with you. So, okay, we can try.
10: Tonight I'm gonna do 3 solos and 2 duos. I hope I can show them that they did good trusting me.

0: kingdom, from which the word Korea itself comes.
1: Потому что, в принципе же, в обществе принято то, что мужчина кормит семью, поэтому он должен зарабатывать много денег.
0: Koreans began migrating to the Russian Far East in the late 19th century, fleeing famine and Japanese colonial rule. In 1937, Stalin deported the entire community to Kazakhstan and Uzbekistan, where they remained in political limbo for generations, until the Soviet collapse in 1991. Since then, many have tried to return to South Korea in search of work. Today, more than 100,000 Koryo Saram live in Korea.
2: 아, 이거는 시래기 작물이거든요. 곱거든요. 그래, 우리는 시래기 작물이요. 시래기를 엮고 하니까.
3: 저 신조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와서 한 지 이제 25년 됐습니다.
2: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신 거 해먹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0: From when she arrived in 2001, Shin dedicated herself to building the Koryo Village Community Center from ground up.
2: 아,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아래 이게. 근데 어린이집 애들이 한국 어린이집 다 나가고 어린이 애들이 줄어든 거예요. 어린이 그런 거 돌봄 센터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를 움직인 나이 때 해 줘요 하더라고.
0: The center now offers a slew of elderly activities, legal advice, medical care, child care, and even language support.
3: Taxi, Polyda, was the beer that when he's not discussed. If you would do the 한국 문화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야, 한국인 진짜 살기 코리안들 우리 민족이 살기 좋구나. 왜? 여기는 이렇게 돌아봐도 저렇게 돌아봐도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누가 우리를 무시 안 해요.
0: In 1999, South Korea passed the Overseas Koreans Act, making it easier for ethnic Koreans living abroad to visit, work, and stay in the country for extended periods. However, eligibility was limited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after the country's establishment in 1948, leaving many Goryeo Saram excluded.
4: 우리 고향이 없어요. 우즈베크에서도 우리는 외국분이에요. 한국에서 와서도 우리 외국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음 좀 아플 것 같아요.
0: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revised in 2004 after a court ruling found parts of it unconstitutional. The changes extended eligibility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before 1948, including many Koryo Saram. But the right to stay and to work in South Korea is not guaranteed, even for those who are ethnically Korean. The act is linked to two key visas, the H-2, which allows overseas Koreans to work temporarily in South Korea, and the F-4, which grants long-term residency.
4: H-2는 3년 지나고 다시 자기 나라 갔다 오고 제로 비자를 받아야 돼요. F-4는 3년마다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0: Though they are ethnically Korean, South Korea considers a Koryo Saram as part of its foreign population unless they obtain citizenship.
3: 우리 민족에는 자기 이름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 난 어떡하나 여기서 살아서 국적도 받고 한국에서 남아 살아야 되겠다 큰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여기서 공부했어?
2: 여섯 개 나라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빼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가자.

0: Iran, Russia.
1: Shin Jo-ya herself managed to attain South Korean citizenship in 2016, but this is still uncommon.
2: 지금 우리 코리안들이 90% 넘어 다 서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국적 받고 한일을 살겠다고 애들 다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1: Clara currently holds an F4 visa, but hopes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and eventually a citizen here. However, the minimum salary needed to qualify for permanent residency is 52 million won a year. Yet many Koryo-saram work in lower paid sectors and may struggle to meet the income threshold.
3: 이런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만들어줘도 한국으로 시험 5단계로 받으면 그 70% 좀 줄였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연주권 쉽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4: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비슷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일에서 부딪혔을 때 주거, 환경, 학교 생활,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인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우리도 기대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접근했을 때는 외국인 이방인으로 봐지게 되는 겁니다.
3: 우리 고향이 찾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5: 한국인들이 소위 이제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뭐 프랑스 회화 강사나 영어 회화 강사한테 막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백인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막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보다 경제 뭐 규모가 좀 적고 피부가 좀 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네, 우리보다 뭐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많잖아요. 이게 사실 인종자본주의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1: This phenomenon has also been called co-ethnic hierarchization, a term used to describe how ethnic Koreans returning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face discrimination and lower social status than those returning from wealthier ones despite sharing the same bloodline.
5: 단순히 인종 그 이제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그걸로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자본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The same logic also applies to migrant workers. 2 years after it was founded, the Earthian Station's mission shifted abruptly from education center to emergency shelter.
6: 제가 그 2022년도에 국회에서 2023년 국회에서 저희가 사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가져온 휴대전화에 찍어온 자기 그 숙소 환경에 대한 사진들 중에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걸.
1: In 2025,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aised concerns about South Korea's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citing concerns about discri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s.
6: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가건물을 세우고 사는데 냉뭐 지금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호소했었습니다.
1: For years, official guidelines have permitted employers to house workers in greenhouses and containers and to deduct up to 20% of their wages for the privilege.
5: 영세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경제 한업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나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금 지위에 놓여 있다.
1: After a worker was found dead in an unheated greenhouse in 2020, the government stopped issuing new employment permits to employers who use such accommodations. A Supreme Court ruling in January 2026 found the government liable for the worker's death prompting renewed calls for stronger oversight. Still, activists say more protections are needed.
5: 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1: Workers are not allowed to quit and find another employer, else they face deportation.
5: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제도가 제도의 취지가 내국인 고용주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1년 단위로 바꿔서요, 1년 동안 그 사업주랑 계약을 해서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노동 조건이랄지 사업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1: But as migration becomes inevitable for a country with a declining population, will the younger generation be welcoming of foreigners?
0: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s Asia wakes up to a new day. Get up to speed with major events shaping lives in the region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7: Putting things in perspective with eye-opening reports and expert analysis as a new era of global politics breeds power struggles and shifting alliances.
0: We get to the heart of the matter and take stock of the issues you're invested in with on-the-ground reports and wall-to-wall coverage. Viewing it all from a regional lens because we put Asia first.
8: Saturday on Japan Hour. Let's join Glenn to Okinawa, the Yayayama Islands. Where population is only in the hundreds, with only one student in the third junior high. Experience the magic of Okinawa Tropical Islands. Japan Hour, Saturday on CNA.
9: Japan Hour is brought to you by Sumitomo Corporation. MUFG, committed to empowering a brighter future. Zip Air, no fuel surcharge from 216 Singapore dollars. And IHI.
10: This is a machine that's meant to clean, but how clean is it?
11: I put my and your washing machines to the test.
12: As you can see the design, yeah. Water easily pulls up there. Yeast and most love moisture.
11: For this episode, I tear apart one of them to show you where more gunk is hiding.
10: Wow, this one is all brown.
11: How clean is your washing machine? Talking Point, Sunday on CNA.
13: Across Asia, the demand for power is rising fast, and the transition to clean energy is already underway.
14: Peran panas bumi di Indonesia dalam rangka pelaksanaan transisi energi itu sangat penting.
15: Developing offshore wind is really a no-brainer option for Taiwan.
13: But on the ground, the transition is far from simple.
16: 你盖了风电之后，它这样水流也不同，鱼当然不会再来啊。
17: Grid stability is a major challenge in India nowadays.
13: As countries push forward, communities are weighing the costs to livelihoods, to environments, and to the future. Power to the People, also available on demand at cna.asia.
1: Not everyone arriving in South Korea is a stranger. Some are coming back. Boram Jong and Aram Choi spent nearly a decade in Australia before returning to South Korea. It has been years, but the couple still misses some things.
18: Cafe 가는 거. 아침 일찍, 네, 뭐 그런 생활
19: 조용하고 조용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곳이 사실 없어요.
18: 지금 애기 챙겨주는 거야?
1: The couple had planned to marry in South Korea, surrounded by family. With the COVID pandemic closing borders, waiting meant an indefinite delay. So the couple decided to move back for good in 2020.
3: 한국이랑 호주랑 이제 체감상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빠 선물하고 줘야지. 응? 우리 어제 뭐라 말하셨지? 지금은 뭔가 아이 엄마들을 많이 소통을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근데 뭐 심지어 뭐 얼마나 버냐? 뭐 약간 이런 좀 무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고 뭐 그들 안에선 그게 스몰 토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쉽진 않아서
16: 저기 아니야.
3: 여기?
18: 맞는 것 같아.
16: 이거 맞췄어.
20: Korea tends to change every 5 or 10 years. S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for people that have been away that are coming back is to understand that this is what it's like right now. 5 years ago it was different, and 5 years in the future it will be different.
1: Boram now works in interior design while running a side hustle on social media, helping other working mothers navigate life in Korea.
3: 저 하면서 그 업무 보면서 그냥 부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더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The economic opportunity, safety, infrastructure and healthcare, which are draws for foreigners to move to the country, are also what attracts some South Koreans to return. Aram now works at a cosmetics company, trying to build an Australian client base.
5: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그 모두가 열심히 사는 그 환경이다 보니까 한국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사람이 나태해지거나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다요. 근데 이제 단점적으로는 제가 뭐 호주에 있을 때는 뭐 금액적으로 얼마를 벌던 간에 그냥 내 환경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운영을 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뭔가 내가 얼마를 벌던 간에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 뭐 항상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 Here in Korea, people will say, are you Korean-Korean? They say, I'm Korean-Korean, but I lived abroad. And so there's kind of levels of Koreanness here. And so Korea is having this conversation about how can we fit them in and how Korean are they? And it's saying, there's a way to demonstrate your Koreanness. And for the men, it's military service.
1: 2025 government surveys show the average multicultural acceptance score for adults rose to over 53 points over 100, up from around 52 in 2021. It is the first increase in 9 years, signalling a shift towards more inclusive attitudes. In contrast, youth scores dipped to under 70 points from over 71 points in 2021.
20: An open migration policy is not popular at the moment, globally. It's not just a Korean problem.
1: When asked about the downsides of immigration, Koreans pointed to pressure on the welfare system, social conflict, crime, and job competition.
20: Now, Korean young people are suffering because previously, if you worked hard and you'd be able to become middle class. Now, that story is no longer true. I think young people today, they want to interact with foreigners from all walks of life. That curiosity is there. But at the same time, the job prospects are hard for them.
21: 60대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아직도 한민족 그러면 하나의 민족, 단일 혈통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달라지는 변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로컬 사회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변화를 적응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 과거의 문화, 그 다음에 현재의 지금 바뀌어야 될 문화, 요 사이에 이 과도기적인 위치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고.
2: The tensions that I maintain my Koreanness, language, cultur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that, and I also